好，高加上再讲的。4강대상사강대 올해 늘상 게임 10%면 10%면 갈렉터 시험 늘상사강대 10%상사강대 월상 안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%면 10